0: 시럽엔 아이달랑 말들이라 띵동 유후 아이달랑 말들이라 띵동 이러부르부름 아이러부르부름 이남산을 담아서 넘어 터지 살라텐 파란을 생긴 샤바샤야 이다 시럽엔 아이달랑 말들이라 띵동 유후 아이달랑 말들이라 띵동 이러부르부름 아이러부르부름.
1: Ez a Húsdrát cigány. Ikonikus dallamokkal, felejthetetlen dalszövegekkel. 100.3 Rádiódik.